언어는 무와 인어 주모한 그때 뭐 연할 몸은 옐로야 언어는 무와 인 주모한 그때 뭐 연할 몸은 옐로야 여우 비아티우멘 비거 비역 비아멘 비거 너는 우와이너 주모한 그때 뭐 뭐뭐 이야도야 하아